0: 하얗게 삶의 태경을 허전하리라
1: 하면
0: 틀면 되면 돼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 제이 하소노